0: 그 아저씨는 좋은 돈을 함께 나와서.
1: 2 and 2 about to Messina Hospital, 921.
2: And I'll be clear, back in service, 1639.